0: 그래서
1: 내가 말해요. 아야
0: 먹어요 봐라 다나야 다나. 아유.
1: 나도.
0: 아니 그다.
2: 카이파이 마타 다나 로무나.
3: 크리가타 세. Kaj ne slišiš?
2: Zakaj pa?
3: On bi rad poslušal Radio Bukarešta, ona pa Radio Sraka.
2: In čigava bo obveljala?
3: Tam imajo ženske glavno besedo.
4: Te se ljumeje, ta se ne javada. Veče tu?